0: 지금 게임 너무 잘해. 20분을 그렇게 하고 자취하고 진짜 코스만.
1: 爱吃方便面，现在有了拉面饭，林油炸健康，给拉面饭代言，我是认真的。新一代方便面，拉面饭，
2: 拉面饭，中国奥委会赞助商，拉面饭，中国国家队的选择。是。